0: 도망문디세요. 밖에서는 그림 여러분.
1: 시원해라.
2: 아니 얘 떨어 러래라. 멋이라도 멀리 우탈래.
1: 아니
2: 말라고 할지니.
1: 뭐또 그림 여러분 올리 만드는 게 아니라.